0: 금방 쌀. 짠! 나리 버섯 머머 머리야 간 아차르 빨아라 간단 빨바리 쌀 스프는 하리 금방 쌀 두마리 부다 뿅남 이다 다람 부산자야 빨리 띠고 플러스 또 없으니 벌물로 벗고 뒤져보기 슬라만 그냥 못 하리 금방 쌀 두마리 부다 뿅남 말레이시아 마다니 그세자다안 띠니마띠
1: Jualan Ihsan Rahmah dalam talian bersempena Hari Malaysia. Kerajaan percepat pindaan RUU e-dagang. Assalamualaikum, salam Malaysia Madani. Saya Amin Nur Azam dalam utama 5 petang.